0: 가봐야 돼. 내 사과도 못해. 서영.
1: 야, 니 블랙도 막 가고 오지.
0: 호프.
1: 무슨 호프냐?
0: 망자.
1: 거대, 거대.
0: 도장님. 잘못했던 일에 죽인다.
1: 아. 아.
2: 이거 저기.
0: 아.
1: 해도 돌아가시냐?
0: 你不好，再好。